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근입니다 벌써 24절기 중 7번째 절기인 디파를 맞이했습니다 기상기준으로 일평균 기온이 22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데 현재 남부 일부 지역만 여름 기온 기준에 달했고 대부분 북방 지역은 아직 늦봄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만물이 생동하는 디파절기에 전통 풍습부터 계절에 맞는 건강 양생 비법까지 여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건강 양생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파 무렵에는 기온이 뚜렷이 오르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잦아지며 농작물이 빠르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남부 지역은 장마철 이전에 비가 많은 시기에 접어들고 북방은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증발량이 큽니다. 이때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여전히 뚜렷해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에는 더위가 느껴집니다. 옛말에 리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밀밭이 망할 때까지 가물다 라는 말이 있는데 리파에 비가 없으면 앞으로 가뭄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절기는 겨울밀의 개화와 유체 결실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로 농업에서는 병충해 방지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리파 무렵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 초여름에 화려한 빛깔을 더합니다. 월개화, 함박꽃, 성류꽃, 나비꽃, 장미꽃 등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어납니다. 리파 절기는 옛날부터 중시되었으며 민간에서는 다양한 전통 행사가 전해 내려옵니다. 먼저 왕실에서 행했던 영하의식입니다. 고대에는 리파 당일 임금이 여러 관료들과 함께 성 남쪽 교별에 나가 영하의식을 거행했는데 붉은 예복과 옥 장신구를 갖춰 입고 풍년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다음은 새 계절의 음식을 맛보는 풍습입니다. 강남 지역에는 리파 삼선을 맛보는 풍습이 자리 잡혔는데 땅의 삼선, 나무의 삼선, 물의 삼선으로 제철 음식을 즐기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가장 아이들이 즐겨하는 계란쌈 놀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정마다 삶은 계란을 준비해 그물주머니에 담아 아이들 목에 걸어주면 아이들은 계란을 털어 부딪혀 깨지지 않는 쪽이 승리하는 재미있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전통 풍습을 이어오며 절기의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리파는 단순한 계절 교체를 넘어 기온 상승과 자연

내 성동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논밭 곳곳에 들리는 벌레 소리, 무성하게 뻗어가는 식물들,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까지 모든 곳에 생명의 활력이 가득합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이 계절의 기점에서 선조들의 지혜와 풍년에 대한 소중한 염원을 되새기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행동감 넘치는 비파를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음식으로 맞이했을까요? 절기를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식탁입니다. 지금부터 비파 절기 제철 음식과 전통 식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파 당을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으면 복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콩, 버찌, 민어 등 삼선 식재료를 맛보는 풍습이 이어졌고 절강, 복근 등지에서는 오곡 풍년을 기원하며 오색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비파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조선족 전통 풍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족이 제철 새 맛을 중시한다면 조선족은 비파의 체력 보양을 중요시하는 식생화를 이어왔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며 소모되는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열로 열을 다스리는 양생 방식을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복철뿐만 아니라 비파 당일에도 인삼, 마늘, 대파를 넣은 삼계탕을 끓여 먹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또한 땀으로 손실된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된장국, 순대국, 김치 등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남방의 담백한 음식과 달리 조선족 음식은 짠맛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힘든 농사 생활 속에서 몸을 보호하려는 선조들의 생활 지혜입니다. 각 지역의 전통 음식은 자연과 어우러 여름을 준비하는 소중한 생활 문화이자 건강 양생 방식입니다.

방법도 좋지만 디파 이후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 비식하게 한 가지 특별한 맛을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쓴맛인데요. 갑자기 왜 쓴맛을 먹어야 할까요? 디파가 지나면 인체는 더위 영향을 쉽게 받아 짜증과 분노, 구강 건조, 식욕 부진, 사지 피로 등 증상을 보입니다. 호남중의학대학 제1부속병원 대분비과 부주임의사인 조혁현은 중의는 디파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은 고온 다습한 날씨로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쓴맛 음식을 섭취하면 기력을 보충하고 비장을 튼튼히 하며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쓴맛은 미각을 자극해 침과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을 돋구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쓴맛 양생식품으로는 여주가 있습니다. 여주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뛰어나 초여름 답답한 더위와 식욕 부진을 개선해줍니다. 연자는 디파의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약간 쓴맛이 있지만 심혈을 낮추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홍비름은 디파 절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식품으로 고서에 따르면 열을 식히고 습기를 제거하며 지혈 효과까지 갖추고 있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며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쓴맛을 더해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디파 건강관리는 식단관리만큼 심리조절과 생활습관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디파 필수 건강관리 수칙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리안정은 디파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국경중의학대학 동방병원 영양과 류방부주임이사는 세 가지 생활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첫째,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기복을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상, 음악 감상, 독서 등 여가 생활을 통해 마음을 편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계절형 수면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디파 이후에는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취침하고 아침 6시 30분 기상하는 것이 적절하며 낮에 30분가량 낮잠을 자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점차 더워지지만 일교차가 여전히 크므로 상황에 맞춰 옷을 가감해 감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야외 활동을 권장했지만 한낮 고온 시간대는 피하고 아침과 저녁 선선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 조깅, 태극권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하며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려 과감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리파돌기의 다채로운 풍습과 맞춤형 양생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지금, 무리하게 체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시원하고 쓴맛 나는 나물 한 줌으로 식욕을 돋구고 짧은 낮잠으로 피로를 풀며 무더위보다 더운 삼계탕 한 그릇으로 체력을 보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